0: 염이스티랑 내 도나 가이족 난리 오카이 자만기노
1: 바바이안 닦아봐 잔이랑 내 낙나리 남자와 나디 지급바 잔이랑 거디 돈통나 사낭족바
0: 나죽동 나마이코마스야 앙이 그숙 자나 스카랑코 자나 만나 듯밭 아가 자이겐바 안탕니 자나 스카코 주소곳 나 만나 나가고 나 위자마
1: 암바 나 자프레티몽 자마노 나 사조고데 낭유비엔이 남근이나 사가니야바 뭇듬 지급바 아로 가리 낭톳급바 잔이랑코 왓보하 낭유비엔이 남근이나 남마 자아님 이슈 삼자가랑코서 자보하
2: 야코 커미셔너릿 오브 푸드 세프티 메갈라 실롱니겠다 위야띵아
3: dala simangna arman phimnigit ko gamatas khaya yan sankar mahadevan aral khaya nik ning bagi tongi aru gitara jani ye kya ho gaya un zaman jol jol asmang makki phimnigit ko bakna suna taman gin wan aru anuj gunwara ning bagi tongs kha gin aru gitara laba laba da uskang pana simangna arman phimnigit ko gamatangiya

0: 미트라 파티단 토크야만 아시마라
1: 미트라 파티산 안생에마 우츠마 우디 파니 안생에산바 등특기 안생아 반티 미트라니 안생아디 잡생바 생산 생아야 마이나 리바이사 핑원이 날리 보는
0: 감카타 동원한 리바이나 아수 신쿠보
1: 우츠마 예랑고 녹능치랑고 아로 바라 수리오 가통국바 담마코 쿠바라 바보
2: 바라 수리오 가통국바데 낙원바
0: 아차 나시마라 와잔코 라만 바만 빠자 나시마코 리삭촌을 양하나바
1: 버스 증가대 미자타모는 레바에 앙코티 멀장판에 놓고 주릉졸이 운원 두시에하 레바라바 증가라 안티라마코들이 이바자 아바라마따사 와고 부요노 리소타야하
0: 왈잔니 바라 칸차라 동마 동자 두라모니 군이 니니 부추노래
2: 두라모디 김사바 동자쪽 브랑 독가하콘
0: 은이밀람 자카급바 스피자바 종급바 동마 동자하 요구번 이바보
2: 밀람바 스피바 동자하 미자랑우리 조구가 온 늑과따야쯤 마이바 셀롱아마
0: 미자로 와전 박사 세례증 살금마 그루안니 도라니 아가나난 담왕니 독난나나 각당군 세례증 반 군 동자죠
1: 앙안다 시라마 온 날리 마이 바시로 옮겐니 찬시야 마이난 증하나 그리피기 구시 옮적 노래
2: 앙니 구시 옮와대 작자 에 세랑 플라하
1: 가나 바라 슈시 불적 노래인데 하하하
0: 흩자라 앙쿠 사기다니까 제봉 보 자마르키 자쿨 산니디 니나난겐
1: 아차 노링 나라 미롱 기라그니 가르치 뎁그니 가리 와싱그니 나카 망치그니 다리 오나보
2: 롱아이 치나 동아이 치나 마이나 산디라 르캉나
0: 롱아니 동아니 옹오바 송오노코 브로와 셀가미샤 나베바 동치나
1: 미자로바 증가디 엇금무 미차나 온노아 노링안 카틀라야
2: 난 켄니 카틀 챙아
1: 녹능오 동급바 루리아라 가이시 가이시엔 토킹아 우니쿠와 샥샤라 밭 가바카 닌바 부두코 당득럼득 닥갱아 우나샤 증권 가나미야 건니 괜히 갔다 안가봐
0: 제봉보 박박미체 리바보 앙아 놓고나 레셔나 달니 기세 보난층

0: 망완 사우랑 심랭 노랭 당이 망완
1: 알람 말아 릉강이 리나 종서로나 닦아미 로 상라
0: 대 종서랑 앙아 심만이 치근이나 바치 만찰이 앙아
2: 다 오 나바리 안 좋구자
1: 자기 자리 미 자리 앵긴 콘
3: 카사리 안 포카 송보
0: 리나바 앙안 심만이 비자 치고 후자
2: 마이코 심만이 겐 마이나도 치고 겐 미자 미간 바든 급바 득거리 암 급바 몽고 골포하고 그날 가겠다 슬랑 독택 롱마 총댕 지나사리 양나 아가나 땡아 우친 리앙인겐 우치고 남토 가이보
1: 아유 젤라기 비약띠 도로빌 박달고라 두치반다코 가로끼리 나랑겐케
4: 아차이 인데데 각미투 시람코 델메니 와트람코리 이샤 두레인 오판티코가 아바트나랑겐 데우라
1: 하이보는 리디니 톡보하
0: 세레징 왈잔 리앙마 땡

나라 망원 라카파니 암스 탕샤 위 샹아 우코디 스캉오 우완 루리 나빡 빠코 앙니그로 딩간 살로 앙나 닥착 가하다나 나시망아라 따와라 바치나 리아 망초잉아

0: 롱등 아로 전등 롱 줘봐라.
1: 아이가 더 가이보 증하 줘봐답나?
2: 아 사문에 숙과하 하이닝 탁 증나무 앙커티
1: 하이닝 탁구 앙커티
2: 미송이 차쿠나무 완 금묵 나토가 마누 크리비야하
0: 망완 사우랑 숨레잉 시리즈인 어잔코 르빠라.

0: 마치 반의 동료와 반은 이곳 구겐
1: 다오 자만은 그나겐 와망니 중동 아차 코라
2: 아가디안 증니 마이바 비마 그타니 그바콘 와망 그타니 가야
0: 와디 마이 바샤 만데 운자
2: 왈콘 아미시 남보 오미 나카 말뱅아 하
1: 오나 하콘 케 나카 말바데
2: 방풀 자하 말디 카톡 바나하
0: 하이 송치리 푸톡 바이나하
1: 망원 왕이리 앙만노 왈잔 시리징

0: 드린 바겐 쯤 녹능을 많이 쳤자
1: 방아바 사미 잔동자 다시 평화바 밝은이 산 비자야
2: 아 비탄 크샨 드리브 늑자 노그 바바 샤샹 바놈을 남을 크긴 바놀 이제 든
0: 어자라 남자나 늠마나 만디 시샨다키 그라빠 자라마
3: 난 자라 시마노 그라쿠아라 샤와크나 크게
4: 하이 녹능을 들치나 니 겁나

0: 사양하름나 아마 가신이 자가도
1: 세르징 와전 두시야
2: 이하는 두시야에게 녹모
3: 이하라 신구참마 바니바 아바자마달마
2: 미감동 분기리니 아바자마달사